0: 내가 내 고집 딱 그래 빌고 나 의외 주를 빌려고
1: 지금 남이 오셔 지금 남이 오셔 임바스기 과사 플러스 원치구 파시스 아 지성이다
0: 나가라